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최근 광동성 심천의 79세 서할아버지는 새벽 3시 30분에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30분 후 가족들은 이상을 발견했으며 이때 서할아버지의 체온은 이미 40도까지 올라 병세가 매우 위급했습니다. 가족은 즉시 120 응급전화를 걸어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의사의 소개에 따르면 서할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한 원흉은 갈산 연쇄상고균 파스퇴르 아종으로 소화관 감염을 통해 뇌수막염, 교뇨증, 심내막염, 사구체 신염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자세히 문의한 결과 서할아버지는 냉장고에 있는 묵은 고기를 장기간 섭취해왔는데 냉동 용류나 해산물의 보관 기한이 몇 달 이상 심지어 1, 2년에 달했으며 유통 기한이 지난 우유나 음료 등도 버리기 아까워 계속 마셨다고 합니다. 서할아버지는 바로 소화관을 통해 감염됐으며 세균이 장을 통해 혈액으로 유입돼 뇌를 침범했습니다. 만약 제때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냉장고는 만능 보관함이 아니며 병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냉장고를 만능 신선 보관함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 저온은 세균 번식을 지연시킬 뿐 살균은 불가능합니다. 갈산 연쇄 상규균, 리스테리아균,

등 박테리아는 냉장고에서 냉동 상태에서 죽지 않으며 인체 면역이 불균형하면 박테리아에 의해 쉽게 침입해 세균성 뇌수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곰팡이가 피고 끈적거리며 냄새가 나는 고기, 달걀, 익힌 음식, 3개월 이상 보관된 냉동 고기 및 해산물,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음료, 하룻밤 지난 변질된 음식 등은 즉시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세균이 혈관 및 뇌장벽을 뚫고 고열, 두통, 구토, 목덜미 뻣뻣함, 의식불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료가 지연되면 사망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냉동시키지 않고 사온 고기를 바로 요리할 때 요리하기 전 수돗물로 생고기를 씻는 것은 어떨까요? 정육된 생고기로 바로 요리하기엔 뭔가 찝찝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생고기를 흐르는 수돗물에 씻어야 더 깨끗하고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잘못된 인식입니다. 생고기를 흐르는 수돗물로 직접 씻는 것은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주방의 식품 안전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 농업부 USDA, 영국 식품표준국 FSA 등 여러 국가의 식품안전관리기관은 이런 행위를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생고기 표면에는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

예스테리아 균등과 같은 다양한 병원성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씻으면 물이 고기 표면에 닿을 때 튀는 물방울이 병원성 세균을 운반해 싱크대 및 주변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옆에 놓인 도마, 식기, 주방용품, 심지어 갓 준비한 샐러드, 과일 등 즉석식품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단순한 물 세척으로는 고기 표면의 일부 박테리아만 씻어낼 수 있을 뿐입니다.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죽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완전히 가열에 익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권장되는 방법은 생고기를 포장해서 직접 꺼내 전용 도마에 올려놓고 즉시 조리해 고온에서 충분히 익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씻을 필요가 있다면 흐르는 수돗물로 직접 씻지 말고 물에 담그는 방식으로 씻을 수 있으며 씻은 후 조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야, 싱크대, 조리대를 철저히 세척해야 합니다.

나이가들면서소화기능이떨어지고운동량또한줄어들다보니일부러용류섭취를줄이는분들이계시는데알츠하이머병위험을높이는유전인자가있는노인이용류를많이섭취할수록인지기능이더양호하고치매발병위험이낮다는연구결과가나왔습니다스웨덴카롤린스카연구소연구팀이치매가없는노인2157명을15년간추적관찰해용류섭취량이치매발병위험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습니다연구팀은식품섭취빈도조사를통해참여자들의전체섭취량대비용류섭취비율을계산하고인지건강지표간연관성을분석했습니다가공육섭취는가공되지않는육류를섭취했을때와달리인지기능변화나치매위험과유의미한연관성을보이지않았습니다연구팀은육류에풍부한비타민 B12 등신경기능관련영양소와단백질의대사건강개선효과가인지기능저하를늦췄다고분석했습니다연구를주도한야콥노르그램박사는이번연구는알츠하이머병고위험군의인지기능보호를돕는식습관을제시했던점에서의미가있다며추후연구를통해 APOE 유전자형에맞춘식이권고사항을개발할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한편이연구결과는자마네트워크오픈에최근게재됐습니다

0: 적당한 용료 섭취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돼지고기와 소고기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소고기는 고단백, 저지방이라 돼지고기보다 더 영양가가 있고 건강에 좋다. 이처럼 최근 인터넷에는 소고기가 돼지고기보다 더 좋고 건강하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돼지고기가 너무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고 살이 찌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견해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어느 것이 더 건강한지 가릴 수 없는 바 둘 다 붉은 고기에 속하며 각자 영양상에 좋은 점이 있으므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소고기는 지방, 철, 아연 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일부 비타민 B군 함량이 전반적으로 더 높으며 동시에 살코기 부위의 단백질 함량도 매우 뛰어납니다. 사실 어떤 고기를 먹으면 더 건강한가 하는 것은 선택한 부위, 조리 및 가공 방법, 곁들여 먹는 음식 등에 의해 좌우지되는 바 한마디로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신선한 제철 남새와 과일들이 시장에 나오고 게다가 다양한 산나물들까지 합세하면서 식단에서 용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운동량이 많거나 기력을 보충해야 하는 군체들의 힘을 솟게 하는 음식으로는 고기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많이 먹으면 소화도 힘들고 비만도 걱정되지만 적당량을 섭취하면 맛과 영양,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고기를 섭취할 때 제철 남새와 색다른 산나물들과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畅享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
3: 骨健身强，唱步护航，幸福敦化。华康十人健康馆公益行动开启。40至65岁中老年人免费骨骼健康筛查，限额600名，择优抽取20名骨骼养护体验官，免费尊享3个月骨骼养护，快来报名！报名时间5月15日至6月15日，地址敦化大剧院斜对面，咨询电话13-5472-2556，13-8932-1217。